0: 이렇게 생각이 돼요.
1: 네.
0: Mary 251231 6 7.
1: back to the RO, Robert Morton, status Alex.
2: Yeah.